내 악한 마상가 바이디에 그 바이 사일 김주로 메로 베이트 페이지 빠니 오니 티오 호등이나 티오 비추올 말아야 마음가라 야 사일아 빠니 티비 디키 테일이 잘하고 디수 바르크 주니 발사 빠니 마티브리 오니 주